두 분이도 됐어 한 솔로 소스토스 몇 빛의 땜블라 눈물샷을 보니 보겠습니다 깨놓던 맹골은 다 아가페나 시디케 옛날 뺏어 안 했습니다